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Are you a mom with young children? Feeling exhausted, low in sleep, low in mood?
2: There is a place you can go.
1: Try going on safari.
2: Safari multicultural playgroups are for moms and kids aged 0 to 5, especially anyone from a migrant or refugee background. The playgroups are free to attend. There is a pick-up and drop-off service and even free English classes.
1: For more information, email safari@belong.org.nz. That's belong, belong.org.nz. As well as being heaps of fun for kids, it's a great way to meet other mums, make friends,
2: and practice your English.
1: And it's free!
3: Streaming now on planetaudio.org.n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분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복음의 이 불행한 이방인 여인은 호되게 마귀가 들려 고통받는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냉담하게 서 계셨죠. 뒤이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절의 말씀까지 던지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시험의 순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속 여인의 절규와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극심한 시련과 부수짐 앞에서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하곤 합니다. 자녀의 문제, 깨어진 관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주님,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청함 뒤에 돌아오는 것은 하느님의 차가운 침묵과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의 악화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심진적 반응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심각한 거부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나를 무시하시나? 하며 신앙을 포기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수치심에 기반한 저항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냉정함은 여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위대한 믿음의 보물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완전히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거룩한 시험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장벽과 거절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통해 여인의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세상의 기준과 가짜자에 묶여있던 사람이라면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님의 비유를 듣자마자 모욕감을 느끼고 원망하며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어머니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거짓자아를 주님 발치 앞에 완벽하게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강아지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비참한 실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완전한 겸손.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풍요로우시기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총만으로도 제 딸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철저한 신뢰의 도약.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조차도 기도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위대한 영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거절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절을 디딤돌 삼아 주님의 무한한 자비의 심장 안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본질적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상처린 자존심의 방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이 순수하고도 압도적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감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깨끗이 나았죠. 주님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여인의 완벽한 한복이자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뜻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

0: 하느님을 향해 쉽게 토라지고 원망의 독한 말을 입술로 뱉어내곤 합니다. 내 안의 통제욕과 교만한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영성적인 성장은 내 이성과 체면의 틀을 깨뜨리고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또 하느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부서진 자아와 간절한 신뢰가 주님의 마음에 닿을 때 내면을 올감했던 모든 마귀적인 불안과 상처는 떠나가고 참된 치유와 구원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평화.
1: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음 이후의 인간은 하느님께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받고 그 판정에 따라 상벌을 받아 천국과 연옥과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이란 하느님과 함께 있는 복된 상태를 표현한 말로 천국에 든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옥이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죽었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정화의 공간이자 과정입니다. 지옥이란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을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함으로써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용호도 할머니들에게 배운 행복의 비밀. 통영에서 배를 타고 14km를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용호도. 촬영 당시인 2012년도에 이미 10집 중 2집은 빈집이었고 섬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황혼의 섬이었다. 사람이 적은 탓에 섬은 가게 하나 없이 단촐했다. 그래서인지 촬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띄엄띄엄 있는 집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인 작은 섬에서 4박 5일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른 시간이 흘러 육지로 향하는 배에 있기를 바랐다. 한편으론 어르신들은 이 적적한 곳에서 어찌 지낼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잡고 까르르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뭐가 그리 웃긴지 봤더니 한 명이 마늘을 까다가 장난삼아 코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웃고 있는 거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늘이 한 할아버지 코에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알이 큰 마늘 하나를 집어서는 코에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라고 권하며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내가 웃는 모습을 보자 신이 났는지 나중에는 다들 마늘을 하나씩 코에 낀 채 노래를 불렀다. 그게 내가 만난 용호도의 첫 인상이었다. 잠시 후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눈썹을 수치로 그리고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호스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라이터를 켜다가 실수로 눈썹을 홀라당 태워버렸단다. 눈썹이 없는 모습이 우스워서 다 같이 모여 수치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 않자 할머니는 더 힘을 주어 수치를 문질렀고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머리카락 좀 잘라줘봐. 내 눈썹에 좀 붙여.

그 말에 그들은 또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었다. 처음에는 며칠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했던 섬. 그런데 어느새 섬 사람들을 따라 4박 5일 동안 참 많이

0: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있었을 때 일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매일 미사에 참례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주일 미사를 드린 후 병상에 돌아와 주보와 가톨릭 평화신문을 읽는 재미였다. 그동안은 신부님께서 읽어주신 부분만 보고 치워버렸던 주보에 커다란 즐거움이 담겨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어느 신부님께서 하셨던 귀한 말씀을 메모해 두었던 일이 생각났다.
1: 삶에서 많은 사건이 너무도 쉽게 우리를 사방으로 끌어당겨 영혼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하느님 품에 닻을 내리고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죽음까지 포함하여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모든 것과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회를 준다.
0: 신부님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며 나 역시 두려움 없이 예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2: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 제5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대교구 연양동 본당 김정순 로사자매의 이야기,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하느님 품에 닻을 내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박명선의 평화가 내린다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com 이지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국립항공우주센터 타와키는 크라이스트처치 남쪽 우주공항에 로켓 발사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 징병 제도가 현지 시간 3일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한국이 122년 국내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8월 22일 산마리노 공화국과 이탈리아 리미니를 잇따라 3억 방문합니다. 교황의 산마리노 방문은 2011년 6월 19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후 15년 만입니다. 특히 올해는 교황청과 산마리노의 외교관계 수립 100주년이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교황의 리미니 3억 방문 역시 1982년 8월 29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44년 만입니다. 산마리노는 이탈리아 중북부 내륙에 자리한 소국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61.2제곱킬로미터로 울릉도보다도 작고 인구는 약 3만 4천 명입니다. 산마리노에서 약 24km 떨어진 리미니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유서 깊은 항구

0: 19도시이자 대표적 휴양지입니다. 교황은 8월 22일 오전 9시께 산 마리노 토라차 비행장에 도착해 공동 국가 원수인 알리체 미냐, 블라디미로 셀바 두 집정관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어 정부 청사인 푸블리코 궁전으로 이동해 당국자들을 만나고 궁전 발코니에서 자유광장에 모인 신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강복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두 번째로 국립항공우주센터 타와키는 크라이스트처치 남쪽 카이토레테 스핏 우주공항에 로켓 발사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유럽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홀트 최고 경영자 대행은 상업용과 국방용 수직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며 상업적 투자만 확보되면 2년 안에 시험 발사 시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제약을 이유로 당분간 추가 자본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발사 시설 구축의 핵심 과제로 해외 민간 투자 유치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연간 로켓 발사 허용 상환을 100회에서 1000회로 확대하고 탑 체제 승인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타와키는 유럽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 확보 움직임과 국방 분야의 신속 발사 수요 확대를 기회로 보고 뉴질랜드가 장기적으로 유럽의 수직 발사 수요를 지원하는 유력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NZ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하며 최근 이어지는 은행권의 금리 인상 도미노에 합류했습니다. BNZ은행은 기준 1년 만기 주택대출금리를 20bp 인상해 4.99%로 조정했습니다. 18개월 만기 금리 역시 같은 폭인 20bp가 올라 5.29%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과 3년 만기 금리는 16bp, 4년 만기 금리는 6bp씩 각각 인상되어 모두 5.45%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매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금리를 인상한 ANZ은행의 발표에 이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포매트릭스의 가레스 키어넌 수석 예측가는 금융시장이 이미 올해 말 기준금리 3%대 진입과 내년 중반 3.5% 도달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키어넌 예측가는 올해 연말까지 1년 만기 금리가 약 10bp 정도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큰 인상 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의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6%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1: 액트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약 지원 실적 비교 이미지가 실제 수치를 과장해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호주가 215개의 신약을 지원했고 뉴질랜드는 86개를 지원했다고 소개하면서 호주는 알약 10개, 뉴질랜드는 2개로 표현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생물통계학 교수 토머스 럼리는 실제 차이는 약 2.5배인데 그림은 5배 차이처럼 보여 시각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액트당은 해당 이미지는 그래프가 아닌 그래픽으로 단순히 양국의 격차를 표현한 것이라며 왜곡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막대 그래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잘못된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액트당은 신약 지원 수치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성

0: 정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허위 정보 연구자인 딜런 리브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정당일수록 정치 광고와 홍보물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적 의견을 담은 광고와 SNS 게시물은 광고 심의 기구의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정치적 표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MSD가 전국 워크앤인컴 사무소 일부에서 보안 경비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직원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사무소에는 경비원 3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사회개발부는 20개 사무소에서 이를 2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과 추가 보안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크앤인컴 사무소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겪는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으로 직원들이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비 인력을 줄이면 직원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회개발부는 경비 인력 감축이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각 사무소의 위험 수준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에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노동조합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현장 안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6월 분기 노동시장 통계에서 실업률은 지난 3월의 5.3%에서 5.4 내지 5.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주요 은행들은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동 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반면 노동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웨스트팩은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ANZ은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보다는 신규 채용을 미루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종 고용 관련 지표도 노동시장 부진을 가리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간 임금 상승률은 약 2%에 그쳐 높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송전 운영기관 트랜스파워는 수요일 오전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오전 전력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발전업체들의 사전 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상텔 브램리 운영 총괄 책임자는 업계가 예상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공지는 한파로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의 일부라며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전력 공

0: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랜스파워는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업계와 협의된 절차에 따라 추가 공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의 최대 전력 수요는 7,141메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국제인구에 따르면 GLP-1 계열 체중 감량 약물 세마글루타이드 등을 복용해 체중을 줄인 여성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전문가들도 노동시장과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 리베카 다이아몬드는 GLP-1 체중 감량 약물을 복용한 여성과 복용을 원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실업 상태였던 여성은 약물을 복용한 지 약 1년 6개월 후 취업 확률이 26.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AUT의 줄리 트레퍼드 부교수는 뉴질랜드에서도 체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체중 증가에 대해 더 많은 평가와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태평양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 낙인과 신체 비하가 문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 바프텐 톰슨의 7월 주택 판매량이 최근 3년간 같은 달 기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바프텐 톰슨은 7월에 주거용 부동산 845채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6월에 890채보다 45채 감소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957채와 비교하면 112채 마이너스 11.7% 줄어든 수치입니다. 매매가격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매매가격은 6월 110만 7,945달러에서 7월 110만 2,469달러로 5,476달러 마이너스 0.5%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114달러 0.2% 높은 수준입니다. 중간 매매 가격은 7월 94만 5천 달러로 6월보다 5천 달러 상승했지만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5천 달러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프텐 톰슨의 매매 가격은 최근 4년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거의 변동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매물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7월 신규 등록 매물은 1,551건으로 6월에 1,458건보다 6.4% 증가했습니다. 반면 회사가 보유한 전체 주거용 매물은 6월 6,037건에서 7월 5,943건으로 1.6% 감소했습니다. 바프텐 톰슨은 월간 보고서에서 7월 오클랜드 주택시장은 사실상 동면 상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된 덴마크의 진병제가 3일 현지 시간 기에 발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덴마크 새 징집병 약 1,600명이 이날부터 새롭게 11개월로 확대된 의무 복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2개월로 11개월로 연장하고 만 18세 이상 여성들에게

징병제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5천 명 수준인 연간 징집병 수도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 공주 19살도 포함됐습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로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이사벨라 공주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크리스티안 왕세자 역시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작년에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왕실은 유럽 다른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일정 기간을 군에서 복무해 왔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LNG 금수 조치를 앞두고 최근 러시아가 LNG 운반 그림자 선단을 조용히 늘렸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림자 선단이란 국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구조나 운항 경로를 불투명하게 해 제재 대상국의 원유나 가스 등을 수송하는 선박 등을 가리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운 데이터 업체 원드워드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6개월간 최소 8척의 중고 LNG 운반선이 매각된 후 러시아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LNG 운반 그림자 선단 선박수는 러시아 극동의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건조된 신규 선박 2척을 포함해 25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은 내년 EU의 금수지 시행 후에도 가스 운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 해협의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3일 현지 시간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정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 보안,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는 이는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선박이 해협을 통행할 수 있는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고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중재국 오만이 통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항 합의를 수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 하루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온열 질 환자는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20명대에 그쳤지만 이후 점차 늘더니 25일부터는 매일 70명 이상 발생하다가 전날에는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 환자는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1,889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명이며 전날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 피해 집계는 휴일이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전 집계 기준 누적 피해자 규모는 44만 2,450마리였습니다. 양측 생물 피해는 누적 16만 5,196마리.

0: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경상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38도 이상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 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2원 6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1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4원 1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안미영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은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테마나와 11 코후후레인 메시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폰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 CV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체어 피트니스와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테마나와 11 코후레인 웨스트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 무료 1대1 지원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1시에서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